0: 마땅다 와우 도게나 버드르네샤나 텐탁나 이땅 탐비람
1: 호이 탐자게 마마론 하이버시 앙앙아마나 마기 분치기 한한 바오이나 마마마빠 이몽 마눙 아마디 카이로이레 카이다기 탐리벌로나 두부 마마론니 하이가니
0: 슈미
1: 아두가 로나 시나 마사기 아닝바 아팜바 뿜나막 마릭 춤나 쿠나이 아두다 레이리바 미오이 싱두다 퐁독바 ngamlaba 아마숭 로나 두부 ngangliba 미오이두나 ngangliba kanglup adugi miuini haina saktak pangamlaba aduwairabadi mahakna ngangliba londu mamaron ni haigani haibadi imalon haibasi miwai kuding makna masagi wakhalonbu semgat sagatcha bangamba amasung madubu bungdok pangam halliba pambai amani
0: yamna chuma wapamni mathangasidi ise madiraranida lakchage ꯑꯩꯈꯣꯏꯒꯤ ꯃꯅꯤꯄꯨꯔꯤ ꯃꯦꯗꯤꯌꯝ ꯁ꯭ꯀꯨꯜꯁꯤꯡꯒꯤ ꯍꯧꯖꯤꯛ ꯑꯣꯏꯔꯛꯂꯤꯕ ꯐꯤꯕꯝ ꯑꯃꯗꯤ ꯃꯁꯤ ꯑꯣꯏꯔꯛꯈꯤꯕꯒꯤ ꯃꯔꯨꯑꯣꯏꯕ ꯃꯔꯝ ꯈꯔꯗꯪ ꯍꯥꯏꯕꯤꯌꯨ
2: ꯆꯨꯝꯃꯤ ꯉꯁꯤ ꯍꯥꯏꯔꯤꯕ ꯃꯅꯤꯄꯨꯔꯤ ꯂꯣꯜꯒꯤ ꯁ꯭ꯀꯨꯜꯁꯤꯡꯗ ꯃꯍꯩꯔꯣꯏ ꯂꯩꯇꯕꯗꯒꯤ ꯁ꯭ꯀꯨꯜ ꯀꯌꯥ ꯃꯨꯠꯊꯠꯈꯤꯕ ꯑꯇꯣꯞꯄ ꯊꯪꯅꯕ ꯁ꯭ꯀꯨꯜꯁꯤꯡꯗ ꯄꯨꯟꯁꯤꯟꯈꯤꯕ ꯀꯌꯥ ꯌꯥꯎꯔꯦ ꯃꯁꯤ ꯃꯅꯤꯄꯨꯔꯤ ꯁ꯭ꯀꯨꯜꯒꯤꯇ ꯑꯣꯏꯕ ꯗꯁꯥꯗꯤ ꯅꯠꯇꯦ ꯂꯣꯟ ꯈꯨꯗꯤꯡꯃꯛꯇ ꯃꯥꯌꯣꯛꯅꯔꯤꯕ ꯁꯃꯁ꯭ꯌꯥꯅꯤ ꯃꯇꯝ ꯑꯃꯗꯗꯤ ꯍꯥꯏꯁ꯭ꯀꯨꯜ ꯑꯃꯗ ꯀ꯭ꯂꯥꯁ ꯑꯃꯗ ꯁꯦꯛꯁꯟ ꯑꯅꯤ ꯅꯠꯇ꯭ꯔꯒ ꯑꯍꯨꯝ ꯈꯥꯏꯗꯣꯛꯇꯨꯅ ꯂꯥꯏꯔꯤꯛ ꯇꯝꯕꯤꯔꯝꯃꯤ ꯑꯗꯨꯕꯨ ꯉꯁꯤꯗꯤ ꯀ꯭ꯂꯥꯁ ꯑꯃꯗ ꯃꯍꯩꯔꯣꯏ ꯂꯩꯇꯕ ꯐꯥꯎꯕ ꯌꯥꯎꯔꯦ ꯑꯦꯜ ꯄꯤ ꯁ꯭ꯀꯨꯜꯒꯤ ꯃꯇꯥꯡꯗꯁꯨ ꯈꯨꯡꯒꯪ ꯈꯨꯗꯤꯡꯗ ꯑꯦꯜ ꯄꯤ ꯁ꯭ꯀꯨꯜ ꯑꯃꯃꯝ ꯂꯩꯔꯝꯃꯤ ꯑꯗꯨꯕꯨ ꯉꯁꯤꯗꯤ ꯈꯨꯡꯒꯪ ꯑꯅꯤ ꯑꯍꯨꯝꯗ ꯑꯦꯜ ꯄꯤ ꯁ꯭ꯀꯨꯜ ꯑꯃꯈꯛꯇ ꯉꯥꯏꯅꯕ ꯌꯥꯎꯔꯦ ꯏꯪ ꯀꯨꯝꯖꯥ 1989 ꯃꯅꯤꯄꯨꯔꯤ ꯂꯣꯟꯅ ꯏꯍꯥꯟ ꯍꯥꯟꯅ ꯃꯦꯇ꯭ꯔꯤꯛ ꯄꯔꯤꯈꯥꯗ ꯃꯍꯩꯔꯣꯏ 1,094 ꯊꯥꯔꯝꯃꯤ ꯑꯗꯨꯕꯨ ꯍꯧꯖꯤꯛꯇꯤ ꯁꯨꯞꯅꯒꯤ ꯃꯍꯩꯔꯣꯏ ꯆꯥꯎꯔꯥꯛꯅ 300 ꯈꯛꯇꯅ ꯂꯣꯟ ꯑꯁꯤꯗ ꯄꯔꯤꯈꯥ ꯊꯥꯔꯦ ꯍꯧꯖꯤꯛꯀꯤ ꯑꯣꯏꯔꯛꯂꯤꯕ ꯐꯤꯕꯝꯁꯤ ꯂꯥꯛꯄꯒꯤ ꯃꯔꯝ ꯀꯌꯥꯃꯔꯨꯝ ꯑꯃ ꯂꯩꯈ꯭ꯔꯦ ꯃꯔꯝꯁꯤꯡꯗꯨ
0: ꯍꯥꯏꯕꯤꯌꯨ
2: ꯇꯦꯟꯇꯛꯅ ꯄꯜꯂꯕꯗ ꯉꯁꯤ ꯃꯥꯂꯦꯝꯁꯤ ꯑꯄꯤꯛꯄ ꯈꯨꯡꯒꯪ ꯑꯃꯒꯨꯝ ꯑꯣꯏꯔꯛꯂꯤ ꯂꯩꯕꯥꯛ ꯑꯃꯒ ꯂꯩꯕꯥꯛ ꯑꯃꯒꯤ ꯃꯔꯛꯇ ꯂꯂꯣꯟ ꯏꯇꯤꯛ ꯇꯧꯕꯗ ꯆꯠꯅꯕꯤ ꯅꯤꯌꯣꯝꯁꯤꯡ ꯍꯦꯟꯅ ꯀꯣꯝꯊꯣꯛꯅꯔꯛꯄ ꯁꯝꯅ ꯍꯥꯏꯔꯕꯗ ꯒ꯭ꯂꯣꯕꯦꯂꯥꯏꯖꯦꯁꯟꯅ ꯑꯆꯧꯕ ꯏꯊꯤꯜ ꯑꯃ ꯂꯣꯟꯒꯤ ꯁ꯭ꯀꯨꯜꯁꯤꯡꯗ ꯆꯩꯊꯦꯡꯄꯤ ꯏꯟꯐꯣꯔꯃꯦꯁꯟ ꯇꯦꯛꯅꯣꯂꯣꯖꯤꯅ ꯆꯥꯎꯈꯠꯂꯛꯄꯁꯤꯅꯁꯨ ꯃꯔꯨꯑꯣꯏꯕ ꯃꯔꯝꯅꯤ ꯑꯋꯥꯡꯕ ꯃꯍꯩ ꯃꯁꯤꯡ ꯇꯝꯕꯗꯁꯨ ꯏꯪꯂꯤꯁꯅ ꯑꯌꯥꯝꯕꯅ ꯇꯝꯂꯤ ꯃꯁꯤꯗꯁꯨ ꯅꯠꯇꯅ ꯑꯉꯥꯡꯒꯤ ꯃꯃꯥ ꯃꯄꯥ ꯑꯣꯏꯕꯁꯤꯡꯅ ꯏꯪꯂꯤꯁꯄꯨ ꯍꯩꯔꯕꯗꯤ ꯀꯔꯤꯒꯨꯝꯕ ꯈꯔꯗꯤ ꯇꯧꯕ ꯉꯝꯂꯒꯅꯤ ꯑꯣꯅ ꯑꯉꯥꯡ ꯑꯥꯅ ꯑꯅꯣꯛ ꯍꯥꯏꯅ ꯑꯍꯥꯟꯕ ꯊꯥꯛꯇ ꯈꯪꯍꯟꯒꯗꯕꯗꯨꯒꯤ ꯃꯍꯨꯠꯇ ꯑꯦ ꯐꯣꯔ ꯑꯦꯄꯜ ꯕꯤ ꯐꯣꯔ ꯕꯣꯜꯅ ꯍꯦꯟꯅ ꯄꯥꯝꯅꯔꯛꯄꯁꯤꯅꯤ ꯑꯁꯨꯝꯅ ꯑꯁꯥꯝꯗ ꯃꯅꯤꯄꯨꯔꯤ ꯂꯣꯟꯇ ꯅꯠꯇꯅ ꯑꯇꯣꯞꯄ ꯂꯣꯟ ꯀꯌꯥꯁꯨ ꯃꯨꯠꯊꯔꯛꯄꯒꯤ ꯃꯔꯝꯗꯤ ꯁꯔꯀꯥꯔꯅ ꯁꯦꯝꯂꯤꯕ ꯅꯤꯇꯤ ꯊ꯭ꯔꯤ ꯂꯦꯡꯒ꯭ꯋꯦꯁ ꯐꯣꯔꯃꯨꯂꯥꯒꯤ ꯅꯤꯌꯣꯝꯁꯤꯡ ꯐꯖꯅ ꯆꯠꯊꯗꯕ ꯍꯥꯏꯔꯤꯕ ꯊ꯭ꯔꯤ ꯂꯦꯡꯒ꯭ꯋꯦꯁ ꯐꯣꯔꯃꯨꯂꯥꯁꯤꯗ ꯃꯃꯥꯔꯣꯟꯗ ꯅꯠꯇꯅ ꯔꯥꯏꯖꯗꯨꯒꯤ ꯂꯣꯟꯗ ꯂꯥꯏꯔꯤꯛ ꯇꯝꯕꯒꯤ ꯋꯥꯐꯝꯁꯨ ꯄꯜꯂꯤ
0: ꯍꯣꯏ ꯌꯥꯝꯅꯃꯛ ꯆꯨꯝꯂꯕ ꯋꯥꯐꯝꯈꯛꯇꯅꯤ ꯆꯦꯕꯦꯝꯃꯅ ꯍꯥꯏꯕꯤꯈ꯭ꯔꯤꯕꯁꯤꯡꯁꯤ ꯇꯁꯦꯡꯅꯃꯛꯅꯤ ꯑꯩꯈꯣꯏꯒꯤ ꯃꯅꯤꯄꯨꯔꯤ ꯃꯦꯗꯤꯌꯝ ꯁ꯭ꯀꯨꯜꯁꯤꯡꯗ ꯃꯍꯩꯔꯣꯏꯁꯤꯡꯒꯤ ꯃꯁꯤꯡ ꯅꯣꯡꯃ ꯅꯣꯡꯃꯒꯤ ꯍꯟꯊꯔꯛꯂꯤꯕ ꯑꯁꯤꯒꯤ ꯃꯔꯨꯑꯣꯏꯕ ꯃꯔꯝꯁꯤꯡꯗꯤ ꯑꯍꯥꯟꯕꯗ ꯃꯃꯥ ꯃꯄꯥ ꯑꯣꯏꯕꯁ꿤ꯡꯒꯤ ꯋꯥꯈꯜꯗ ꯏꯪꯂꯤꯁ ꯃꯦꯗꯤꯌꯝꯗ ꯇꯝꯂꯒꯗꯤ ꯏꯁꯇꯦꯠ ꯑꯃꯗꯤ ꯁꯦꯟꯇ꯭ꯔꯦꯜ ꯖꯣꯕꯁꯤꯡ ꯐꯪꯕꯗ ꯍꯦꯟꯅ ꯈꯨꯗꯣꯡꯆꯥꯒꯅꯤ ꯂꯣꯏꯅꯅ ꯀꯝꯄꯤꯇꯤꯇꯤꯞ ꯑꯦꯛꯖꯥꯝꯁꯤꯡ ꯊꯥꯕꯗ ꯈꯨꯗꯣꯡꯆꯥꯕ ꯍꯦꯟꯒꯅꯤ ꯈꯟꯅꯔꯛꯄ ꯑꯅꯤꯁꯨꯕꯗ ꯄ꯭ꯔꯥꯏꯚꯦꯠ ꯁ꯭ꯀꯨꯜꯁꯤꯡꯗꯅ ꯍꯦꯟꯅ ꯐꯖꯅ ꯇꯥꯛꯄꯤ ꯇꯝꯕꯤ ꯍꯥꯏꯅ ꯈꯟꯅꯕ ꯑꯍꯨꯝꯁꯨꯕꯗꯅ ꯁꯔꯀꯥꯔꯒꯤ ꯁ꯭ꯀꯨꯜꯁꯤꯡꯗ ꯃꯇꯝꯒ ꯆꯨꯅꯕ ꯊꯥꯛꯇ ꯇꯤꯆꯤꯡ ꯃꯦꯇꯔꯤꯌꯦꯜꯁ ꯂꯩꯇꯕꯅ ꯄꯥꯝꯅꯔꯛꯇꯕ ꯃꯁꯤ ꯁꯔꯀꯥꯔꯒꯤ ꯃꯥꯏꯀꯩꯗꯒꯤ ꯃꯇꯤꯛ ꯆꯥꯕ ꯃꯤꯠꯌꯦꯡ ꯆꯪꯕꯤꯗꯕꯅꯅꯤ ꯍꯥꯏꯖꯅꯤꯡꯉꯤ ꯃꯔꯤꯁꯨꯕꯗꯅ ꯁꯔꯀꯥꯔꯒꯤ ꯁ꯭ꯀꯨꯜꯁꯤꯡꯗ ꯑꯅꯧꯕ ꯇꯤꯆꯤꯡ ꯂꯔꯅꯤꯡ ꯃꯦꯊꯠꯁꯤꯡ ꯁꯤꯖꯤꯟꯅꯗꯨꯅ ꯇꯥꯛꯄꯤ ꯇꯝꯕꯤꯗꯦ ꯍꯥꯏꯅ ꯂꯧꯅꯕ ꯃꯁꯤ ꯇꯁꯦꯡꯅꯁꯨ ꯄ꯭ꯔꯥꯏꯚꯦꯠ ꯁ꯭ꯀꯨꯜꯁꯤꯡꯒ ꯆꯥꯡꯗꯝꯅꯔꯨꯔꯒꯗꯤ ꯑꯅꯧꯕ ꯃꯣꯗꯔꯟ ꯇꯦꯛꯅꯣꯂꯣꯖꯤ ꯁꯤꯖꯤꯟꯅꯗꯨꯅ ꯇꯝꯕꯤꯕꯁꯤ ꯁꯔꯀꯥꯔꯒꯤ ꯁ꯭ꯀꯨꯜꯁꯤꯡꯗ ꯊꯥꯛ ꯈꯖꯤꯛ ꯍꯟꯊꯔꯤꯕ꯭ꯔꯥ ꯈꯜꯂꯤ ꯃꯉꯥꯁꯨꯕꯗ ꯁꯔꯀꯥꯔꯒꯤ ꯁ꯭ꯀꯨꯜꯗ ꯂꯩꯕ ꯑꯣꯖꯥꯁꯤꯡꯁꯤ ꯑꯌꯥꯝꯕꯅ ꯃꯈꯣꯏꯒꯤ ꯁꯤꯟꯐꯝꯗ ꯄꯨꯛꯅꯤꯡ ꯆꯪꯗꯦ ꯍꯥꯏꯅ ꯈꯟꯅꯕ ꯃꯔꯝ ꯑꯁꯤꯗꯒꯤꯅꯤ ꯃꯁꯤ ꯑꯩꯈꯣꯏꯒꯤꯇ ꯅꯠꯇꯦ ꯃꯦꯗꯤꯌꯝ ꯄꯨꯝꯅꯃꯛꯀꯤ ꯐꯤꯕꯝꯅꯤ ꯃꯇꯥꯡꯁꯤꯗ ꯕꯗ꯭ꯔꯨꯅꯤꯁꯥꯅꯁꯨ ꯏꯁꯥꯒꯤ ꯑꯣꯏꯕ ꯃꯣꯠ ꯈꯔꯇꯪ ꯊꯝꯕꯤꯌꯨ
1: ꯐꯅꯤ ꯍꯥꯏꯖꯒꯦ ꯑꯩꯈꯣꯏꯒꯤ ꯃꯅꯤꯄꯨꯔꯤ ꯂꯣꯟꯗ ꯇꯥꯛꯄꯤ ꯇꯝꯕꯤꯔꯤꯕ ꯑꯣꯖꯥꯁꯤꯡꯅ ꯑꯣꯖꯥ ꯃꯥꯜꯂꯛꯇꯕ ꯃꯁꯤ ꯑꯣꯖꯥ ꯈꯨꯗꯤꯡꯃꯛꯀꯤ ꯋꯥꯐꯝ ꯅꯠꯆꯗꯦ ꯑꯣꯖꯥ ꯀꯌꯥꯃꯔꯨꯝꯁꯨ ꯊꯃꯣꯏ ꯁꯦꯡꯅ ꯊꯋꯥꯏ ꯌꯥꯎꯅ ꯇꯝꯕꯤꯕ ꯌꯥꯎꯗꯕ ꯅꯠꯇꯦ ꯑꯣꯖꯥꯁꯤꯡꯅ ꯁ꯭ꯀꯨꯜꯗ ꯃꯇꯝ ꯆꯥꯅ ꯀꯥꯔꯛꯇꯕ